0: 그쪽. 속은 깊고 고요한 사람. 믿어도 될 것 같은 사람.
1: 나도 생각나고 니가 죽인 그놈.
2: 살아 돌아오는 것도 아니잖아.
0: 사람 죽였다는 이모씨가 그쪽이에요?

0: 이번에 오래 참았죠?
1: 오래 참는 게 중요한 건 아닙니다. 내 숨의 끝을 알려고 하는 거죠. 끝을 알아야 내려놓고 올라와 살 수 있어요.
2: 삶은 바다 날씨처럼 예측할 수 없는 것이다.
1: 지금 할 수 있는 것들을 할 수 있는 만큼 하며 살아가면 됩니다. 청춘은 잠깐이 아니라 평생이다.
2: 우리의 오늘은 늘 봄이고 푸르니까
1: 부디 올해도
2: 아주 스프링.
3: Iya, masih bersama dengan Grace dalam program Asia Tiki. Langsung aja kita

0: 대쪽, 혹은 깊고 고요한 사람, 믿어도 될 것 같은 사람.
1: 여기서 이런다고 네가 죽인 그놈!
2: 살아도 아무 것도 아니잖아.
3: 사람 죽였다는 이모씨가 그쪽이에요? 아니죠?

0: 이번에 오래 참았죠?
1: 오래 참는 게 중요한 건 아닙니다. 내 숨의 끝을 알려고 하는 거죠. 끝을 알아야 내려놓고 올라와서
2: 삶은 바다 날씨처럼 예측할 수 없는 것이다.
1: 지금 할 수 있는 것들을 할 수 있는 만큼 하며 살아가면 된다. 청춘은 잠깐이 아니라 평생이다.
2: 우리의 오늘은 늘 봄이고 푸르니까
1: 부디 올해도
2: 아주 스프링.
3: Apa yang harus kamu lakukan kalau ketinggalan program Asiatik? Buka aplikasi Spotify, Google Podcast, Apple Podcast, atau Noise. Search Radio Suara Indah 92.1 dan temukan podcast Asiatik. Episode baru dirilis setiap hari Rabu untuk segmen pancak-pancakan Google, Sabtu dan Minggu untuk review K-movie, K-drama, atau K-variety.